0: 잘하잖아. 왜 하는데 왕아이?
1: 거봐 왕아이 종이요.
0: 종이? 왜 아직 돈을 우리 이모? 왜 아직 파는 우리 이모? 잘하잖아. 잘야. 내가 아이고 혼나 아주 능이야 말. 내가 아이고 깨지에 군요 말. 그라우도 나무 말해야 할. 때울란 좀 뜨대 그거. 다니니 고등이 봉주선 나이. 잘해라. 또 미원 친신 내기로 나이. 看내라 아이 봉개. 아 지디오 군요가 후마 호호 이루롱. 니가 아이고 혼나 아주 능이야 말. 그라우도 나무 말. 잘. 니가 띠. 잘라 잘라 수라 황이 가마 이리 다이롱 女乃家以后为天女老好帮天女一不二阿妈阿妈你 황이 가 저기에서 다 긴지 니 나나 뭐하노 니 가마 니 기난 간디난 뭐 기난 간손 코 싫어 지기, 니게 하와야 지기. 너 야이 나이 번 집안 도와이 때문에 그 와이 공고 와이서는 건 다니 대하고 형이 아고 아이 따긴지 뭐 가기 바리요. 나우 가기지 바리요. 누나 안고 아이 나이 다이라. 광이 고잉이 군노로 와. 형이 아고 나아주 니 도미고 와이 간디건 니고 我又没安多了，自己啊，你又没安多了，我用银子都你利啊，家里好不安全了，你还能去安慰我女啊？你那句话讲没？我这老舅老看，心里过意，找到那个做你比你做我比大。